0: 약간의 기분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.
1: 171 Corcoran.
2: Right.
1: Just confirming all units are now at 2502 Hannah.
2: 164-200 are 10-8 Canvas. 444.
1: 10-4, thank you.
2: 10-8 North.
3: North, 10-4.